지효 타르 사능그 스 히나요 간다시그세나 게 지효도니 뉴군비다시그 바단지 뉴군비가 뒤토도 히낭도 다니 지효호도 뉴군니 바통치 뉴도 지효도니 뉴거시드응그 뉴군된비 뒤나 시라선데기지 년균이 용아바다 뉴거사반비바다 카시용이 뒤 야나 양로 사원님 뷰용하다 뒤니 지효도니 뉴거시드응그 니 양로 천지시그 바단지 동료 신찬조자치 동강 림본주니 초규망부 둘린신조위 바단지 시차라 휴진티니 초규망당와 차니 바단지 튼체다 뷰가닌가라 휴진티지유 디디 동료 시차라 용진용치 면제도디 동강라 천지시그 서 규류도담 희난도 규제가 요니라 용잔다 제도망자시니 뉴건비바니 카시위 뒤다 제범만 비뒤라 쵸 뇽장괴바다 메도 예비 뒤다 제버 제비 뒤서 쵸 망장괴 야 체리다 톰피 칼루제괴 히나무지라 제조류 나니 듄차 나바라 칼루제괴 디 냥비 자라시차다 냥도 지브라 군디 똥토바괴 메도 예디 제비 제비 뒤나 시차시비 가지 뒤히인비 디디에 바단제 냥브라 Chulu ko kiwi, mu jira jinju kyuni, kyu nga bata, rejo lu tongke, nye kyuni, sengyu para, jagu. Jeba ka jebi du su, nyen du ni kyu para, lomi ngu su, lu ten re jagu bata, mu jira linshu arakin, tongke, leko ca nyingda, leko ca sengda, jinju tongke, leko ca nga ni, ki ki du mara, ten nying ni sengbar togu. Nga, nuenbu, goju ganda xie gu sena, bata nyugu jebi di, Tolewishin, kayyong famin, kishu hiko, da, dundong ajani, chiki bar togu. Di, zawi rini da, dombo rini, nidu so, goji shito, ya, lodo towa. Padanchi, donglo sepo jiwa da, yungda nyanro chi, dito do togu. Tawi ka dongkang ka zawan yuni, danza juju donwa da, sakan dongji, jibu togu. Kan sambi padanchi lodo, kan hiko da, lunzho yosi kodo, nyaza shini, yachin mabu ba shigu ba da, hambu jaba da, nunbi nuchi, mada ba shigu. Zhou nam cho, tata chi ji sen yinbi, linchin di na, bi yung lunchin nyinchi likong, kange lunchin ji, jinlo gaza linchin ji, nga linchin di zoshun wanda jingyi. Hiya la mintu ni, nga zi linchin sinro.

0: 향라오미니리핀비니바메라코페이리바당준조잉이바디위메비고신조안소진디제초이치도마마부히기오마도나니코지로핀바당양마마부히기치자도나리바당준조거유시소유원차오마당치자라핀뉴딘자유담시나제오미니쿠브라핀토데자미오미난도저가지당가지망위
1: 초기포손초비동자희이 가데니 카라 오마 테만 동치 데리 도디 산체라 야양 로그슝니 니쿠지라 휴친 테지유 디메다 동 오만가 히라 오미 난가 나키 포저 무체브라 중완니 니제 비체라 휴친 테지유 데디 니야부 히쿠 그치 디도도 나소 제비 공힌 야바시토 니야카라 카바소 체리 기와 마다와다 류세 회보 니즈나 현도 강강 키와히니 니 코페 동치어 망자치 생강라 뇌바야 원지유 코페이에 주이 왕지 말라라 포도 동시 대딘 준도 체진 비동나 리바 당준조와라 피니 유바당 가디 체리 기치 미 니가 파휴 조선조와당 니 이와라 신년치 리바 라양 휴친 용거유 디미다동 코페이 주이 뇌바라 체가 유바히디 규제 이해다 周一呢没准备错了人也严重啊人来把咖喱没提拔下去呢让苏西松小小就投入我去来把我所接的牛鬼吧呢别呢亚兰尼古学云餐席鬼吧哩咖啡困难的呢日把当日动态的龙天一面壁王子啊那面动啊当我的车里给没中啊的人见到日把这话一个字咖啡也就困难的呢干了这 俺在对进去，俺所接比的最大，热动多牛。古学文昌说了，多管心呢。小勇呢，吕边想菜偷东西，这边呢当也不行用我了，坚强些个。是，我妈当咖啡得到东西，得他用的，干意思呢？我在这文昌水去，吕边出去当得他了，平板用的。文昌我在这家，小姐带第一，咱家当个把的。 비나 오메리제 동시라 주자 비다 멘비 효이나 나킨디 체토이 디이시 마보 동지미 디메니 카라 오메리제 동자 망자치 포지르 휴진 티니 니 디보 용금미 니 코페 윈참도나 류진용다 상와라 핀지유 윈자년다 코페 주 하우신 예차레 메게와시니 메르비에 데탕라 휴진 마보 바시규 디메 고모 冬至春节时呢，你可知了？休息没得把些个。我妈当咖啡所说了，休息没在位头呢。明日把娘子特别晚餐约面，晚讲冬夏的大哥吕斌那段，他就写给了他。俺村你也不许顾及当，日把当不许用啊，下个呢，当托着你姐初一过去了，就到冬呢。你当个初一过去去，你也把些个。爹当兄弟一呢，吕三人个了，爹当用个一。
0: 中文那么错，公司把电脑，我们你来评比，你把没了，咖啡也，日把当成周一，你把没比过瘾。

0: ལས་སོ་ས་ཅ་ཅེ་ཡོགོ་ཤི་ལོ་ཡན་ན་ཅ་ས་ཏ་ཁ་སང་ཁ་ཡན་ན་ཅ་ད་ཏན་ཅེ་ཁ་ང་ཚོ་མོ་ཅེ་ཁ་ཚང་ལོ་ཡན་ན་ཅ་ཡ་ཙོམ་བ་བོ་ཅེ་ཁ་ས་ཙོ་ཡན་ན་ཅ་ཏེ་ཚོ་ལ་ཤི་ཤོ་མང་བོ་ཅེ་འདོ་དོ་གོ་ལ་ཡེ་མོ་མང་བོ་ཅེ་ཁ་སེན་ན་གེ་ཅེ་ཁ་ཚེ་ཁ་ནོ་ནེ་བེ་ཤ་ཤོ་ཁ་རི་ལོང་སེན་ན་ཅ་རི་ན ཁྱི ཕྱད མམ ཁྱི ཕྱི
1: ཁྱི ཕྱད མམ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0: 다나 다들 다송 저기 송바나기 때나 가사 갈을 대지 창도 다 좀카 주지 여러 된 좀 뉴스 영화를 된 어느 때나 제네가 나히다 제 나지지도 뭐 붙이 되는 대우대서 페트파 한 상상 달라지래 답지 야나 아주 창도기 자야기 자기르모 만칸게 자기르 참마도 칼라 디디서 부지기 뒤로 가서 레다 탐베기 나는 롱 지동을 하죠 여봐 장장레도 된다게도 마음도
1: 자다 나랑 두기 중단 옛날에 자다 나랑 두기 단조 옛날에 대나게 탐베기 나랑 스나를 세슈라 대나게 뜻들 저거 안 가지 따오 뜻들 다선 창도기 저 옛날에 만칸게 이는 치더는 뺀 해본도 대나를 뺀 해보자 그 크라게 저 뜻이 저거 초와듯이 냥뇽다 뇽스 참아도 편성 부분과 생양도 보고 탄도 사사지 된다. 백현아 그만 자다 나랑도는 총바다 집바 따바드서 스천에 야 통으로. 될라 통에 야 지어서 라 통스마다 삽 카톰으로 와. 또 초바들 통으로 와. 초바 통보 이제 저리 이치 놀다 달아지노. 라 통가라 라모. 라모 라두 체총세. 자디 매냐 총모. 까탄 칼리 아종세. 들어 알려다. 대 알려다 나도 방다서서 방다서 다선 방다 고친 샹스서요. 고친서. 대 이 놀라 차위 고친 탄서. 그 탄 잡어도 난이 어서 송이. 들어라 이 텐 들어라. 대들로 먼저 이 되는 패도 도이 칸선을 깨라 첨부 들어라지 되는. 대어디 저로 그 들어라 방다 고친 탄으로 다바 디바도 내서 대들로 걸 자초 좀부 여지 저로 대다바 타림을 해버려 들어라 내서 저기 저로. 대 내서 저 대로로 로로 자유 장가서 langa kotupo tenda ya tenda pemba na pemba na khakmala jogra khakmala jaw tisol titi tisol taba tiba ta tge ba bete halle ka kanha da chi chamba tenda gar sen la chuna pe ta tupa da chi tenda mambu chi nawa yunga ba yink bi chi sen chara shakmala jol rogra shakmala sam ha tang thombo re de te ma sa da mo hi na la tenda chin do khakmala do che thela re se ji mo chu ne ni lewa re se yu la si me sa me chi me se 샤콘라 조이 원톰에서 이치는 따라 되는 따라 뜻이 저기 좋아다 지에 저게 답아 지바 그 생후 담아 듣는 걸 장큐 그면 통도 사전도
2: 다 리네 세문다 페 양그데 이치는 이치 되는데 참바 까티티 리네 그 자주 인난자 사칸 인난자 까티티 그 좋아실로 시도 대저 참아 듣는 하고 요서래 아제 대양 저게 이치 좀 바보 지는 해내야 리네 그 주다 그네 다 페 라친보 그래가 생기지래도 산도라
3: 그래서 시당 그가 저 벽 칸네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mambu yodora tenjiwa da nyamdi da tanda ge cheres na mambu ji yodi cholo ko rine de yen da manda ba ge ji ronye ge cheres na yobi ge suje ge rimu tola chu yen na rine de de anan do ne ronye ge chang de ge rine de de lo de kala cheres sen hyun da de de ne chang de rine pan song som do zolo de da ba cha chen bo jin do sa de yen la manda wa ge cho gi yi ton na la da song ba da setan da yen na da yu zang ge de ge tola zolo chang de ge yi de da de go de lo pa da ra de ra chen bo jin ba da ਉਹਨਾਂ ਦਾ ਤੋਂਜਾ ਚੋ ਡੋਰੋਂ ਤੋਂ ਯਾਂ ਰੋਂਕ ਕੀ ਤਨਾ ਚ ਤਲ ਨਵਾ ਚ ਕੋ ਦੋਸਰ ਕੋਦ ਚਰਸਨ ਦਾ ਕੋ ਰੋਂਸ ਕੋ ਪੰਜ ਜਾਂ ਬੋਂਦਾ ਦੀ ਮੋਦਾ ਤਨਾ ਮੈਂ ਬਾ ਇਹ ਤਲ ਇਹ ਉਹ ਤਲ ਥੋ ਮਾਵਾ ਯਾਂ ਤਲ ਦਾ ਯਾਂ ਦਾ ਤਲ ਦਾ ਉਹ ਦਿਲ ਤੇ ਨੋ ਨੋ ਦਾ ਕਲ ਚਾਂਦ ਗ ਰੇ ਤੋ ਚੋ ਦਾ ਚਾਮਾ ਦਾ ਚਾਂਦ ਹੋ ਦੋਸਰ ਮੈਂ ਤੋ ਕਿ ਤਨਾ ਹਿਆਸਿੰ ਦੋ
3: ਜੇ
0: ਲਾ ਪਾਸ ਉਹ ਜੰਜੀ ਦੇ ਮਾਂ ਚਾ ਦੇ ਤਾ ਮਕ ਲੇ ਪਾ ਦੇ ਮੈਂ ਪਾ ਤਲ ਸ਼ੋਮਨ ਦੋ ਸ਼ੋਮਨ ਦੇ ਸਿੰਦੋ ਜੇ ਚੋਂ ਦੇ ਯੰ ਤੇ ਤੇ ਨਮਾ ਲੋਜੀ
3: ཁྱི དང ང མ ཁང པ གི ཚོང པ གི དེ ནི ཡིད དྲིན དོ དེ ནི དེ ང དེ ཡུལ ལ འགྲོ སར ནི གང ལ ཆུང ཆུང ན ད ཕོ རེ སར ཆུ མི ཤིན ཆུང ན ནེ ཚོ རེ སར ཡང རོ ཡང རོ སར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ngai manase te senon ko yong jiru ko la de de cham ka te de gen che ke te chom de cham ba pha che gen che lu nye hyo ye ye sa e che
0: a cha ta ta lo nye shi za ji re
3: te de cham
0: ta ji re chan ti ding a chan do ge yul ho da na 바다 탄도 제딜 티바레 창도기 게 단조키 김로스 여라 땅아니 그냥 더서 그래
3: 체니게 예 마보지 배냥도 냥데세 내게 보여 제라
0: 제가 때 때디 졸리는 다들 난 하산 도마뇨 하산 도마뇨 달라 말랑다 지지미 여저고 말랑다 지미 여저래 때 다도도 칼라 되게 나와나 용사 천하나 용사도 그 나게 모레 아오 롱스 창도께서 나 아우서고 로침부르다 그 잘되다 그 돈든이 히어드서 하시 보다는 세지 강아 동성스 동해 서해 마케 년케 삼바가 좀서 다들 보다서 스마다 천하지 여저로 강아도 천하지 동여저로서 들었대 이치들 단단한 지는 이치들 때 갤로스서 바코 대단한 그 이치 아분도서 때는 나성 아이 말라서들 나성 아이 말라 배카와치 유출한 동항에 메뚜 샤와만 룽하면 살아보아미 메뚜진 루게니 총하면 야룬 잠보다 가오미 정상 좋아미서 이제 단다 이치 동분이 받는 게 나서 말라서와미 제대로 보달하거나 시두기 녀마 샤와미 녀외 지카스와미 녀외토 대시 대서 에르스는 뭐 정말 세시비 저된 저와서
3: 정에서 라서 이제 가게 나지 록 제가 답을 줘도 그걸
0: 록 하지 이게
3: 좀 보그니나 예들 년지여바 제다 양로 춘춘게 지년나 예들 대장게 다데게 나도데 하마고 무슨 이나야 그 당송아 임만나세면 로체총 근데 제게 년나야 제 세나로라 제 소소소소 그다 이니 세거레 제 세나로 소소소소 그 산론다 천한다 만다와지 온주게 예제베 한상부터 내린도 생한 좀 난제발 지네 이만 던져이데 예동지레 니네 예제데 간총 나네 제주 근데 그 왜 가보는지 다 리네 데카케 무참하게 픽 가보셔서 이제들이
0: 저 손바나게 이치들 전에 다 편제 로송조 스루즈리 사사라 다달 이때야 다자 니위로 히리려 요 이데 저 다음이셔도 다 자서 롱송 그 메지 난클이 나다 다서 치자리 있나 부담다
3: 지데게
0: 누자가 그때 그 동안 동안 그
3: 건저거지 담당게
0: 이제
3: 레슨
0: 저도 세트 그래
3: 이나야 냠테 좋다 페 던제 잠부체린도 다 이때는 예산아 제 하나 선보 리니가 다다 세거리 얘도 거보다
0: 베지 베이 받아
3: 근데 나 이제 게제 그다다 안 됐는데 좀 양상 안 들로 녀 효자야 소소한테 계속은 같이 기든지 다도 양자제 전지래 같이 들이
0: 다다 그 가버래 됐어 디처럴던 지선으로 그냥 로기 체든다고 말아 니들의 디보게 내이라고 말아 손에 들어라고 말해 손고 천왕이나라고 말아 만든다 인상도 된다 이 된다 지고서는 그 가버나 이제를 해서 된다
3: 어 게임 때 손용데 잠아 지 예야 보지 정거나 지네 유다 두다 차찬년도 그때 소소가 생칸다 년도 죽였어요
0: 또 마찬가지로 다 또도 걸 초왕의다 시초왕은 놀라 뇽거지도 빠이다 조지래나 맞아 저 정리 가는 데는 데는 왕게 된지도 그 따라 뒤에서나 태 가보 여산도 제가 대지 된 된저랬다나 양테 몬츠기 가보시 제게서나 까머래나
3: 제제 까데도 게체에서나 이때 다소 근데 다 봤던 롤이가 전체다 근데 렌도서 괜찮게 상로 제다뇨 연하나
0: 또 상로 제다뇨 마
3: 제제제
0: 다 데르레다라 데르스나 이때도 가려 요리 뭐 그 선후 덴바도 좋도 체지르다 데르스나 나저 벽이 저초다 벽은 지중다 템바지 니네서라 벽맥에 생강도 템바지 손바데 체르스나 로즈 로녀게 뇽스다지 로녀게 따다 땡디가 말랑랑게 템바다지 인사들 테데데 코 예르 번네즈기 조첸다지 이제 알아서 한다
3: 시 게체 다마토케 다다게 이체사 좀그 람북 토라 근데나시 효베이나 첼데 가이나 근데나시 효베이나다
0: 다들 저 틀어서나다 가로 충충 파일들 막강기들 막강기 유출 참아 일 가보여라 일 가버다 내가 니냐와 참아 이 동제다 창조를 병원들 참아 가보여라 대 저 되게 바차지 그래 니네 틀어서나다 다오들 다 언니들 근데 개차들 언니게 대들 소라는 대들 좀다 충충들 저 행간의 충충들 대대 제대로 겐로서다 겐자된 라스바코솔 녀돌로다 이들 마탕들 이들 마탕도 마찬가지 가부제도 마찬가지 등하는 사람들 나게 된다 집어다 멜로 간하다 좋아다 대토바 요나 등하는 게 칠했으나 로니게 내바지래 상태네 대요 맞아 맞아 그 가부 맞는 알로 대지 못하는 레즈게 되는 생후도 여지 말아 로니게 로니게 리카지리 맥이를 더와다 지존하 대토나 되는 아런 것 처럼 날인데 근데 치히도 들어 해서
3: 되더라 게 친사나 当然，做个人力局长是，但业绩总把不接应，可我那些那样，对，怕这人力局长接应这人上多了，总结对，让对待可多了，总把不要是吧啦？一个当总可以能当个托呢，这啥时候有这的那么热的这个人力的做，让对弄的对应就有个啦。这是那个做。

0: 北京龙城年轻里空康给龙城里中央龙城年轻时期里空者北京里正举动下级人
1: 남옥의 퇴진 남내년전쇼 간들히게네 생신반이 중야미마 군격 룽친 레군기 벽에 진남기

人식 더 교류 대왕기 상하 냠래직 주 주범마세 계도업다 순쇼 침북은유 로니 슈젠라 이진 상하 냠래직 주기 지당 민비아 로규기 럼부규유 공베기 총재 최슈니 공바리레신 점링기 나공 갸치슈다 민부루 망슈 공베기 띵슈 최슈제기 사공 냠래직 주 사바라 교바테지 선배균으로 자치슈니 펜준이치다 니베 자냠 춤에 시베 넘어라 진조 튜몬 공비 용돕 제 체비 상하이 닝돕 사뚜랑 신기 뜸받다 도와다 바르숨도 지송 쉬유 냠레기 냠용 개 체슈니 난지 미치받다 카데도 밀랑와 초숨바라 미미바 제기 양타베 냠네 렘부제데 서구지 계급 카드 락당제니 튜몬기 김시 준조로 그디 단유 로니 슈쟁의 제기 땡기 튜디리 점링기 로제 준도 지교수 쪼받다 링메다 카데 냠게다 개팜 총만다 초경제 전주 차비방기 목주기 인가 용수 세미 미리기 듄람다 레방기 가제 튀데 상하 냠레디 조기 로규지 겐지 코르페바다 정규가 로규지 가조 치듄 체그 시 대나규 대대 시진핑기 뒤츠카 시 듄남데 징이 콩뱅윤라 조규 균균 체데 튜모토 타르게기 듄람되그 군변 콩양기 변조 코르 시부진 타르베 동하다 뇨종 마조하다 냠지 냠드 누규 통공소 수균 격공기 염례 사된토 동와 미덥 증류다 청진 변조로 장도 통례 장도 때리제에서 사다리 격공기 염례 격제 동와 사공기 염례 띵습다 뷰제 토르 동와 제체구 중규 조지 상해 염례 지수 팅이 뷰제 토베 규직 남직 염준다 콜라시뷰 콩비기 중고 라글린 따르베 문조 사공스 지디 상해 염례 지수지 청진 변조로 링디다 신뢰의마 둔조 소지 제고 모두 야보 녀르바다 상해 냠래 직조기 콩도 계급라 초대 예지 미덥 징뉴 거주 냠래 디네 쪽바 텐진토 중국다 상해 냠래 직조기 가구 변조 냠래 디네 쪽대 종교를 로숨징 상해 냠래 직조기 콩도 계급다 냠지토 천재 냠래 남자 갸탐발라 다르제 체규지 니니 덴자 조부르 징교 균형 체대 용접기 덴자 고유 중국 수균당 수균 민비 덴자 지지구라 지교로 차고기 카데 줘봤다 돕쇼응에 봤습니다 개공래 개배 직수 유배 니소 독재 국진 로진 커블류제라 동대 동와 최진다 경외 치판안제기 덴자 냠래라 흉륜격바 지조 돕쇼기 계급하기 능세라 티주이다 첩세기 덴자라 뇌지수와 서구기 덴이나 도르시 동와제 냉고 치구 종교 조지 초가다 냠도 퇴몽다 촉두 냠래 근두 제기 덴자다발 라그린 따르데 상하 냠레 직조 테니 콜라시비 덴자 최고 라그린 따르베 레데 개 진부식도 준두유 중국 조지 상하 냠레 직조지 덴자 디네시 강교 주주로 갑주로 제대 공도 계급지 덴자 지지 그다 전롱라 카데 조베 뉴버치로 동교지 숨니 미자와 증교 타종 제대 미름내 미름 바라 저든 용외 멍시 땜부 딩그 계곡하기 로규징내다 지조름루 공배 퇴점제기 캐주라 진돔 섬시체대 침주 직시다 쓰다 롭자 직주 킬레 년주로 소기 냠레 차게 죽었다 망주 조공라 꾸디 당대 공도 계급와르기 시둔자로기 순수 폐화치구 중국 조지 초가다 냠도 콜라시비 시베기 중국 통규 제대 상해 냠레 직조기 김지자로 냠레 우윤행가소 망주 자로 직시 뉴버티베 치바 통규로 갑교체되유 중국 조지 중국다 상해 냠레 직조기 멍시 롭수 냠레 디네 조규마세 공지 롭링다 루벤 소강소 남장규 베레 제진다 망심 직둔기 제삼 무투 조규되유 신이 춤의 최도로 체교 균형 체대 장시하다 구림 댐배 주종 퇴고 창도 동규 계급 지중 창마 잔염 용교 균형다 서구지 레둔태 냠주 냠린다 튠덥가 세 체교 균형기 링의 최도로 댄태 개바다 미둔바 탁주 요점 체바다 초마 냠래라 댄네 튜몽기 젠롱라 카대 조바체 체규 상하 냠래 직조기 콜라시비 주종 춘고 락린다르베태 배두연 정신기 냠래 체교로 중교 조기 갑교 체교다 상하 냠래 직조기 코르교 람수 모두 퇴구 창도 당대 탑주달라 다를 내주 치료 동규 비교 수주 인배 로슴 직등기 계급 대배 망와 록다르 교바 체대 퇴무토 사공다 콜라시비 주종 난쇼 주로 거수 수주 인바시 시진핑기 중교 조기 초가다 냠도 상하이 닝돕기 다르자 모두 퇴무로 대마다 상하 냠래 직조기 종교로 로주이 공비 탑주 퇴규 치바 규제 대비 토외 공비 은유로 후다 치바제 제대 미르길의 왕직균 소바 대교로 꾸디 동치 리기 대비 치와 부두유 진행되나유 소쇼

0: Chimbuchula, Gudi Dongyo, Tungyu Dings of Chibata, Jungoda, Erebda, Jungoda Avidigan Yamle, Tudun Tungyuta, Dendo Yangju Tokyo, Gudi Dongyu, Shitanagu. Xi Jinpingki, Jungo Jodi, Egypt Choda Yamdu, Tome Sumdu Mijibata, Nguzin Chiduki, Targe Yadagi Lambuto, Penzun Gabjuda, Bibdup Tungyu Chede, Yamdu Ransu Yegupki Kombeda, Yegum Nibu Jive, Tibet Zidu Dimbe, Jungyu Dudu Yu, Jisung Yu.
1: Digale Kune Bibene Tsu. 中国结合及主席习近平及埃及都集团参政党委各部的人三年底的推出党委国别蔡进宁中国中央龙津年轻集结部的空气直属协会习近平给聂部党会龙津集团埃及给杰斯克鲁舒尼尔巴西埃及总统塞西希点击陆军国内天地结果得浪安尼华的这些的学习塞西希点击陆军南 埃及塔中国结合尼贝帕的七十周年龙国敦促科尔华的定制修为各数定地中国龙际三十所美军人力器七个百瓦提埃及给南巡塔中国南巡帕的地质器三百组一百塔结合尼贝罗族扎卡谢人给杂志什么塔推磨两百军军切地结合尼贝民办了塔尔杰塔亚尔顿阿尔维切瓦永瓦的七百塔怎么利用来批给塔西的永瓦的七百的日故几个月结送学 埃及三角的集团部长拉什万七国的修改马赛点击陆军专家南区中国他埃及一个一部七十一团编就了人类年就了所雷瑞卡奇明的产检区别关注加拉七国的修改马赛习近平给聂部南会龙西级别俄罗斯给一般面谈主席习近平给松懈谈总议另外在开启南昌别中国松着别龙西产检雷定切一般谈天南组编就了批给谈 现在杀队军康西北基础盲族所以决定出月牌提托年主席习近平给人类给天家杨部谈民望空度古路北自华什么村就月牌谈中会西北给推木民北三百村大谈推了三百九屯过了谁不见起人堂街基督台这些就月牌 明天内送来前提一级给客年轻雷空谈纽约藏布年轻雷空提醒提零三九的雷空你们年轻雷空 提的埃及北策划的所埃及给驻军研究的谈提醒埃弗里克龙城那支肯尼耶苏维奇年轻雷空恰地出自你说这批年轻雷空罗埃弗里克这边年轻雷空所埃弗里克驻军研究的所东北区域的谈多数确定策划的谈确定策划的基地研究策划的所埃及给驻军研究的松就哈怎么谈 이라기 아지나딘 선주로 레콘탄 조르덴키 청진 선주로 차와서 어렵서구키 주주년주르키 제유네주 동비제이바시
0: 디글레군의 비빈인수 게즈 지적관계 종료 리장기 다와구베체 직년기 치료 비진토 어리다 중국의 요종 개용 의율 행강기 레진벨 행소기 투미속보다 제재난유 리장기 달류 다왕아바라 주시 시진핑기 중동 트럼프다 렌도 비징토 젠조브나데 튜몽 시든 개진 럽드진 바샤나유 중국 어리다 렌도 계급니비 좁다기 탑주 니지 시르송 니베 냠게 갸지 동왔다 미든베 차다 도담다 춘진 외점 제대 중국다 어리 기젠덴베 탑주 되는 게 제와 되바라 구디 동도유 중국당 어리 벤조뉴 종기 냠내라 흉륜 격균이 초니비 능내기 교고인라 양탑에 땅과 양인 중국의 유배 어리 킬레기 록든 리슈 탁주 체바리아 중국 규디 후다 동도유라 어리 전에 중국 도구로 집에 내든 탁주 딘디 집에 시와양 지기유 어리 당 중국 묘종 우율 행강기 장외기 쇼기 무투 둔비 체대 중국의 어리 제와 딘링의 균제 균두 롱어 제기 공비 용화리아 규디 동규 제와유 지송유 어리 초기 민네 어리 소종 리리기 중국 벤주르 공백이 뜬중라 심슈기 킹유라 중국의 무투 레니의 집에나 후다 슈바다 중국의 마저 제자 치루다한데 중국 공백 조배 윤진기 로다다 어리다 중국 제외 기젠 덴베 도표 덴부식 제주 인시 송유 우정룽 공세기 제재나 슈유
1: 생길린게 공세 선주르니의 수케 진지원도 라타 바산함히 레젠게 군난케 다와세린 라타 삼베라시
2: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Chu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3: Chakdo yubi chijuyi, mu chi yishinze lembar chi.
2: Mi chiki, zhuyangsi, gyangzhu checho.
3: Nyamzho rinne

0: 원리 은지 댄데 양천 시키
1: 서초 강 시키 유기 민남 경화치
0: 미리 카키 등지 약계 당 퇴문 구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 당 독쇼 내서 여완 내서 제2

0: 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丁家 초기 30기 뇌바단 참피 천다디 대체 그당 린잔조람 만드무종 토미닌란 소시티 초그 초마이 쉔란 양다비 람도 치구 진다도 초그 초 답디 용셔제 시태자 희동 정도 조구디 투몬도 초아주위 부주 콘란 천나 민군 대작제 된진 흥고샤지나 힌도 같이 훈라 초그 초 전조 시티 민고 수카라 다와다 디지니 최대 용달 히벌구 초그 같이 메스 주카 시니 메스 요치 제다 비슈 세바 이고마담 야 초그 같이 메스 용우체 메시니 제다 쥐바담 용수 시비 네바 용달 시티 초그 초 닝고기 시자 히슨 조규 지난나바다 로중조부 중초 초그는 미제제 미도당 준조제 제와힘 조그남 렌자 디밍아 초하시지다 로교 히즈나 안초 참마이 도골 침부 히사히임 난준 초하체 친다다 긴긴 수치 초그라 렌자 시자 몽자 로그바담 뇌세 슝듀 근지스 롱쇼당 로쇼 뇌세 수제 뇌바야 치르동규 라바도 로종 조부 조문나라 렌잔 되시체 로소 동규
1: 지지 시래 그 구문 지엔도 바다 지딘라 시도 샹드나 베덥 달루 샤제 만지바 노루 베덥 지체라 시래 그 듄지 지라 루드이제 닝게 요 저르시
0: 저거 총총가 나나 지롱 임바다 데나 허준치 아시비 나이 디니메 비 간시 용비 윤디 총마 파마이 진리 숑아 임비 가시 파마이 저거 총준니 주체체 도다 태체체 캐시바다 로나이 치주다 준초치 레가마고와 도시초초 동초초다 준시 준초초 수티 다도 부롱드 아마이 시초지다 용실레 조마숑이가 기겐차 용가 초거 거준난도치 용실 최신이초와 대신 로자이 종자 시구치위가 친다키 초기 최신이 기다시바 초거 수부 야부 메스 카이야사시니 루즈 론친라 곰바쇼아소나 초글라 나저시마 조비 다시 초글라 나저시마 조나 초기 찰롱티 너바자리 편바 천장야 요마시 다샹라 초기이 나저시나 편토몽부 요비고 수지임 머선자시 인송 나저나 류신 차딘체 마자시 겐코위 친나제키 초기이 나저치 로소티라 르인시마시 이나야 친나카제키 다다 초기 로종 쿠부지보다 용체 몸부 주주여시 지시주교 제티 친다 슈아 카제키 초글라 콤바 종자 시주바다 하시와 포초아소 레가 시주비토니 초글이 호전전 총기 군수 소중 시주교 친나기 초글라 닌다 친리 카제 링겐 라지니 조조나 초글라 링겐 세보시 여바디 용생저 차지 친나기 괴비 친리 딘딘한 조시 초기히 하시와담 포초와 뉴포와 소치야 나줄리가 총총티니 초기히 나줄라 가진지 선노티 전신 소중시토시 초기 총디니 나줄지 공시 소중시지티히 초기히 군쇄송부시 차주 편바 침부유피 제자 케바카치기 초기히 나줄 후소티라 신도 지통 침부시지키 나줄샤지나 미셔치야 지지딘피 샤와신인피 초고 춘춘인 뒤니 나줄라 가보시나 초기히 나줄라 가신시비 곰시차니 리시저 초와 나줄니 터바 하고와담 초기히 나줄라 가시시나 머신자 나줄준지라 친진시니 시비 주노라 친진시바 초기히 나줄라 가시시나 선호 군쇠 야무시 소소시토니 호준준총다 초시라 가신 머신라 구글 가신 힘주 긴종 점리지 시가의 연무시 차바 초기히 나줄라 가신시나 제니 나줄토니 사준지 준지당 가조 뉴스를 터바

다르세 그러고 스드 벤친 에 진단도 지바다 스드 벤친이 나야다 아 아니 응저 응저 라마 치장이 나야다 다 디지선 장겐주 응저 양지 드비 도지 와다 크라운스 그다 아 나이니 이거 제발이 예동 때 야지는 거 좋다 마히 바래 단 데이카스라 다 나라 게그 산소세나 몬두 나라 게그 산호 동슈치라 다 간제지 요세는 또 만도디지 바이나 단 나이 님바다 아 드니 나이 여바니 거다 치바르데 자유 찬의 체리세들이 셔탄 칼라타 나이세 야데 고 치조르 간히 거다 코란 거 고된 데 아 아니 주지 그치 아 드니 아 코란 거 다세 거고요 셔탄 칼은 알아 치조 간히 그 주지 고된 데 지지 치 코란 거 세 거고요 어다 주치 있어야 돼 치드 그 아니 된지 내도 인정 거 그러와 아 된된 발라 아니 치드 거 그러와 대인 뜻을 지지 간히 거 고대 데 아니 치조 코란 거 다 세 거요 다 템마사와 샤와 간히 그 기바 간인 바데 어 샤와 대시비 그 기바 간데진 바 미 간데진 바데 아니 주치 코란 거 토니 서버지 메바 다 대치르잖아 어 샤와 때 신겐지 셰바보지 아니 콜롬바 미라스 바라 지바이니 어때라 따지나보지 신이 아니 나서 상이 자기지 돈이 어다 대답하고 다 제다 나이데 나이 님바레다 나이 여바리 던제 그다 나서 쳇반지 시기나 아니 기만 도겐 사나도지 식수만 나이 다 던제지 가서라 아니 대답이가 다 제다 나이데 소지고 다트지 니반라보데다 메바지 바레스 다드지 니바데 냐소 바레스 시르고 코르 나이세나 문두 나이지 체 여러와 오야 대소 되게 아니 치조로 간게 지지게 된데 아니 그 세고 그걸 또 나버 세고 그걸 다 대응하고 치도 치대다 라든지 나이도 그 세면 더 봐시니 그 자로로 파들라 러와 과랭가 라니게 아니 공기게 바나게 어 셰바보 강히 그 꼬롱라서 봐라 미라서 봐라 지바에 따지네 아니 나이 니 쳇발라서 봐 셰기 바이나 데이카스라 다 쳇데 그치르세들 아니 아 그 다트니 니반라 보데다 냔디 비존라 보지리 세니 아 다 게 도게 산다도 지쇼게 근데 숨바리 다 때 대가라 하나 보지 레 상게요 진전 쳇르세들 셰탄 칼은 안소다 샤와 신켄지 셰바보 센데라 보지 딘 넘기 양 양기스 마히 대고와 그 리스 지비 안소 못다 보지 숨바이나 다 셰탄 칼이 히반 나드니 바 로아 히반 나드니 바 리반 나드니 바 덴데지 인신진로 라난 소소 그 셰탄 칼 링아 예스 주고니 고스 그 샤와 간데지 드나야 아니 샤와 때라 기바다 미에고 니지지 여바다 고 히마 기바레 다고 히반나도 메니베 뉴박 존라보다 데니 이산로가 나르마서 시박 존라보 다 덴데 카치르 치르 샤셰운 디스는 양고 미다 기바 데레센 히지메 바덴지 요시나 탕 왠자 곤디 히바나 이 어 센데 리반나데 니바지 신체 코그드 비샤텔 기방 니지지나 메니지지 여바다 히마 기바레스 덴데인들 데다부 그 셰바보데소 그 샤 간시바데소라 다 기바데 미르리 여바레스 여바 연장 아니 난소 나이 니바다 나이 여바 그 쳇바데 히용이 가슬라야 아니 대다 그 셰바보데지 아니 꼬롱다 샤와데시 비 꼬롱다 메라 따니 아니 나이 니 그 쳇바데 셰기나 아니 따 그만 도기잖아 도지 라서 바테소 키마 나이게레 아니 셰탄 칼타 나이 니바지 베지테타 하자가 뉴뉴라 보지 맞아 비치기 최기존라 잡지 진지치리들 셰바보 공디케만 셰바보 강야로 이샤시오 티스들 미응이지지다 기방이지지 메바테 무슨바나보 차디요로 다 기바데 미치라티네 나이 기바 계시 야기 바이나 아니 나이 님바 샤시바 짬마돌 기바다 미라서 바 강야메데 비샤테 기타 셰다가 나서다 니도 메바다 보 차디요리스 딘데 예바 연자 자위 찬이 나이 니기 제바데 시오 티스 샤와 강히 그 샤위 여자데 뜸비 그 덴데 그 라데니 나이지 그러와 샤와 강이 그 샤위 여자는 때문에 라덴이 나야돼 대형 조치야 치르잖아 다 오 주지 코랑 거 놈이 주지 코랑 거 돈인가 루산호 다니 뭐야 아니 쳐서 그러고 샤위 여자는 때문에 라덴이 나야돼 이렇게 곧 나이 말이야 다 빼나 오 샤쇼스 송다 드네 네팔라 미 인다 저울은 다 잡다 로마라 얘기 랩다 드네 탑라 미 땅다 다 덴제기 리스 집에 매제 돼서 처마대 아니 지 코랑 거 돈이 디바이나 아니 샤슈스 송히비까지 샤라 네발 메젠히비까지 네바 도올은 다잡히비까지 조 로마리 이게 랩히비까지 로마 탈라 메탄히비가 탑 데인데 대소 초마데 체리세디 아니 송와다 임바다 잡바다 랩바다 메탄와 라소바 샤와 대소 제사게 유잔데 템파리스 마토르 지치 대조고 노나 기반데리세야

0: 조남초 현라 로소키 윤지 로주니야나 바게용 니비 히츠나 딘바이나 히비고신쇼 마마보히가 공히라 로소키 간니딘드지니 로기라 텐카히잔리 고그미비 윤지 님바소게여 대한 체리기 최다시바지 로소키라 준바 로준중세기 대 로단티치 리기 넘바 뒤다더 니니비 로소키 윤신 마고비샤시디 로신조이크라 따도 디냐 정외미징이 망부소시디 변나 미신다 바기 사유린디비 로취바소 뉴시 가디 로소키 등유진보로 로샤동터바단자 마고바시치 꿀람닌주르 당 차보캬히 지구지엔 지주신바야 디진지 윤조기에 여리시나 로진 태통중시라 차키위가 바기다 미슈소지에 된진중시비 제기만초난비 디라 휘인마지바라 이자난주라 마지바시그 조남초 딘딘린친나 저디시비 난두캐장동차송 린친디에 이게팅그 제조빈초다 린친 종지다 조슝 나저지인
1: ngala ngarang ka bi thap cha lo ji yue la che la chi rang ka me chi nyong wa zang mo yang yue si
2: che da ngai yi ji bi me chi hyu lan li che da la zang xue ko zhe da me chi yi ka xue xie tuen jin na ngan ji le chi cha ling gi zhe la wen gi yang zhe

0: 생긴 저번에 봐 금칸송 다다 지지 생고 좀 비례 진데네 배경롱 친인 진리콩 감계롱 진짜 나당 이 주비 휴라미 시비례 지리 드링거 레진나 人气也 히다 차지 단지 지바디 휴진 하여 찬도 정체 딘친의 인비 人气也 히라네 샬로 지동국자 고치과지로 정신 윤女 뒤니 총녀당这位 샤와라가싱 머리라 히고라 디위무 생콩 리비 딩거 내미 링리라 장위 동마디 콩가 회정 총님비 람저더 배경 차지 조절 튠지 체육공사 협의 총녀 시인여 공사대 머리 링리제 치취당 인균뒤비 차차 희비 링리제 전다디 배 머리 잠마세 잘신한가 제치 요거와 소양 냠리 시시 디버 희준여
1: 이면 르치시 졸리 드네 파윤르 피구나 보조 참도 사거 딘체 좀 받아쇼니
0: 아니 다송 레가 친한들리죠
1: 다송 레가는 차차도 디기톤 레가
0: 차차 레가라고
1: 허르르
0: 다송 긴초 총공 여사대 쉐 종종님 바가 다 란티드 나르고야
1: 레레
0: 총공 메일을 쳐줘도고
1: 총공 그 메일아 보조 차차 저제 통지 체공사
0: 아니 다송 주기 그 총공 그 저다 레가 친한들리죠레
1: 총고가 레가 존의 차차 라그트로지도 되게 부조지도 되게 람라레 여기 우미쇼자르 네데파 야체르 돈지도 땡에게 부사산란다 고요 존보 칸돈보 드네 차자카도 야유니 모모보당에 사자나라 야유고세 모봉모르 데트루위체 조주기나게 키포레크르네레파 차비아체로 로다사무리 나티노쇼나 다우야스르나 브레요리마리 ting kong la nga ka lobro che do ting nga lobro ka phagi en do kon nam ni ka ta long go tros te la le ka de le she ri
0: lo tu zi
1: ha le ka de she ni ma la pa cho ka ma mo che ma no ni phan ro so ro go mo cha san ja la tong yo ji ri che do ni kon ke ma kla cha te ja kon pa la cha te ja ma la sa ma te ja
0: ji
1: lo la lo ri te ja te ke som cho ma kon ki ka zai de she ni ta ta yigatsedo, gongyodo, ngarido, da tino tsatsagodo, sali tunite, kongi ka tsoma tino lo, te roson tsoma, tata gento biala katoone, otoro shiori. Mazado semshio ta mazado ngo shiguna, ta ngoma ni ta tsonti te jagde,
0: genkong
1: la mazado zi kionrowa, ngoma tsonja kirowa, te mazado zi kione, ta tata longo trous turu shi, mala pinsayak sanoro toone, ta tsatsata, bom to mopo mopo loyre den roson to masarido modra la chado soma konkre gyur kon la majin la ta pinsek shawa to dokhere do ngam cho no la mopo po ke ja te komyong a te kon ka ta nga ta zo cha cha lend do ta nga ga chon ra te ka cha cha ta nge te ka sam dong ro wa kon ka te ka le ka kan she do se tan do te nga ma ra na ta pan roson chembo cha san ja la roson to te cha cha te ke dam do Tiki tsoma tsai shi ti tsatsa me tragurwa, me tragdu lo shok jikdo jikja se tragu yiri. Ti yang lo ri chenpo nrogduwa, tonso tsama gen kongrak tong duru shi.
0: Lo shok tsi ta jikdo jikja tsa, tsanyu da.
1: Re re, tsanyu da.
0: Tanda ina lo ti trucha zonla ji yogajira?
1: Re re, trucha do tiki tsoma gen kongrak nyoyin li re.
0: Dasong chugi tsongkong se yore?
1: Re re.
0: Dasong ka tsongkong jabu ka gora tano?
1: Yore, tino yore.
0: Tanda ina ta trucha da zonla ji ina lo nyama je lo ta tsatsa chesa zotere?
1: Tino la ta tsatsa chunglin rana jitong tsatsa. ngabja sa shungwe jiri chelin rana tsatsa danchi jaya cha sari nab shungne ma rin
0: di tanda tsatsa tanda ko lenpa ni ya gambu yin ko ta tsatsa rong da zo togu xio nala da paru la da lo ka xiu jitong jijia si ho tsa xiu da tano la chutsu chisa si yagri
1: chutsu din yagri
0: chutsu din di ta ya tsa li do da takta gambu yang ma tsatsa rong jia cha tali ri
1: re la
0: da ma ya gong la ma ya gong la Tsatsat lembat dapsadi lansan chuk chur kato, dapsadi untan nol dutse nima kaxi yamna chusa kaxi shal ya chinde, da zonda yor kato.
1: Truwe chok chow marilo. Te tsatsat dapsarwa, ta nyingka nima nol kaam. Te gongka ya se, truwe shine, tsatsat chungan rana ta, dungkor jayis truwe kaam gore. Te tsatsat chenpo rana da jayis, da jayis laasa, truwe kaam ne, te tino meranga pe, tongyo li chagri nama to chagumarilo.
0: 야, 야, 야. 디테인나라 다 차차 인나라 차차 레레졸리가 듀런트데. 제 돈나라 잔코체 귀효스코.
1: 레레.
0: 데다 총아디나라 바크 나바데 램바데 답 답살리다 니마노라 카메라가.
1: 니마노 카메라. 니마노.
0: 니마노 카 듄체츠야. 치와이나 다치츠야.
1: 레레.
0: 디데 차디 예나데 추샤노리아 메사제.
1: 레레.
0: 레레. 차차 정리 락절들이나다. 준진선의 지로호야.
1: 레레.
0: 다 겐체이나라 실로지 동거제 고시고 지로시도 그 로충크 연시지로호야.
1: 레레.
0: 텐스디당 거기 베메르 롱케다 메르카 락절텐데 다 스엠포체라 롱히날다 다 냠뇽도 다 준진선의 지로살리데고 노와나 시부나 여지레.
1: 아 달라. 노아 시보 요글리 존세치르 세나타 나 쇼파니 드로위 야노 마나 펜로 콘서노 딜레카 딜레 드로위 타 니마체 마르 니 마르 소 마르 타 드로시 레 드로라 테 파 콘시로 부차 테 남주 레카 미나 땅에 트라 레카 체 치세 산사 드로테 말레나 야 시보 메조 오타 차데
0: 제제제
1: 그르나나 띵은자니가 답죠 바요로라
0: 차총제
1: 차총제 요로 통제도 로마 데 야와문 초파 세 참마 최총 요리라 데 니 즈에 나히케르 투 달리 답죠 요리데 은자니께 투 달리 답죠 요리라
0: 요제제 은자니 답죠도
1: 아
0: 덴들 답사든들 민친의 저리
1: Then dasate ta tsoma ke shejela tsoma ke tsakbar zondre te
0: tsakbar
1: ta dinila pa meyawa soyoli marila tsoma ke tsakbar zodre
0: ore bere ta

0: 심어 꿰바시. 님바 망지지 이위 고르히나. 망기장 종저지 남바 진단 자와라. 나줄리 숑샤. 시조지 초위 퍼지단 자니 남망 피송 초소 줘바이. 미제 뒤미 시조니 제전 유비 시조소 퍼지 숑와디. 망기지 남든 최공 대위 자칠 신라. 미히레지 초제디 진신 퍼위. 망기 사종지 태희다. 망기지 레다 남바소라. 세브르망부 숑유. 대장도마지 머레지 치버마와다 머레제레야 산이다 요디 치버치위 망기지 예완더 타제도 장이다 렌이히 슝가와이 웬자 망기라 겐조난기 잔란토가 케왕망뷰 난돈지티니 디 예와시여비 더라 데라 예조니 향지 예와더라 시진이 예와담보 리기 리기사 나조지지나 나조비 나조지 주저나 동리시자 나조지 냠뇽다 나조지 치취 나조르 단저위 신출지 난된도 시비 망기지 제희니 레진아 미제제 미보나라 나조르 슈와다 라바라 냥대제 나조 초아 슈와니 다와 헨인비 망기노 슝하슈스제 제드미리기나 미보난지 나조르 시비 주르노 레기데 르지 드바 진퉁다 나저지 뉴쇼 제제 용치 간라데 창치 인터제 사도시바 데다인라 로주제 레주지 미노 미제라 냐리 힝리 조리 힝리 라소비 레긴 낭자 만다 사도 템바다 주저르 키도지 추제장 가위 토르 심바디 뇌미 데데 레기 디주라 난된다 난비 쇼강티니 산된다 퍼지 쇼안디 다디 리지 퍼치와 나저지 드바 진퉁다 뉴쇼 제제 퇴지지 지린디디 나저지 주른다 나저지 치취 냠뇽다 레자 나저비 상륜도시 라소바 쇼망 쳔바다 조기 지지 알레 라소 나예 핀송 초보세도 조여 나저바 머레토미 리지 나만 된자시 준진다 사브르시바야 리지라 리지 나와 세와다 리지 당대 진퉁 레라 조아 페와 리후 치와 지지 핀니 닌진 딘바다 티건 조아 여바데 나주 베젤리기노 카디에 카로마드 니비 예케 통다 바디 멜란지바 초디 리후 치와 카디에 카로마드 니비 루세 통다 니비 루케 도나 레라 카와문도 루충 리기 리조 온단 라비 데조 바디 멜란지바 초디 리후 치와 라소바 나즈바 잔이지 다도 나즈지 트레 동린시바 쥐지 말랑와 데다기 대핀뉴 쇼디스 촌라 나즈단 잔이 동린시비 리진디 예체단 예들라 영즈지 촌나 하장 효치와다 가지 예체니라 난든 피송 초바 예준 조코 이동와 된자신이 된지진더니자 레긴 오다 치취 레긴 네게지 타지빈더라 범레지 리지 카그 치취 단전니 레라 군도 시비 리기지제 장이버 시비 리기지제 리지 치취 단 샤른 춘비 리기지제 나즈비 신칸 춘비 리기지제 로주 단 담주 소 난던도 시비 리기지제 제 이위 난장 대다지 레가라 군도 시비 리진어 샤 냥데 나즈지 네가이 강시 레가 녀라 제치와 뉴형이버 제제다 日本日本的金吞贵比次东林西巴先一。李金我党七绝节李金地址日本多李金绝党金都金吞一国了我这边落在用所李拉地贵比一切恰娘啦你拉结巴党。银当金就口一同我先一巴拉一切拍起瓦里古切接绝巴党。当场讲就拉同一绝巴的。别拿我做本人我这边我不清的计划给娘都温度西比次。 효제 제효 에야 헤스르 공자 제효 에야 헤스르히 리루 동린 시바디다인라 레제디제 시르 시오제기 효제 제효 다블라 예니지라 에야 헤스르히 튀몽기 인부도 시비 게시바미 제돈 태시 베시바다 람제다 지므레제 리제라 노상시니 레제디제 양창세라 제뉴신 두바 조치와라 我最近当代党监督用情困难没变，总在党就是这人堂亲没定把党，那把了一切忙起哇，连国建不着党，国的这把的，连了滚动级别连进了，且对面连进些党。 Li namba na tsuba di da ge, qi dui mi mang ge ding ba, zhang qiu su du tu. Zhang yi bar xi bi li yi. Di na, li zhi xi lo jie la, xia du xiu qi wa, li jin zhi bu mi da ma mi. Zhang la di ni, cui ba dang ta ju xi bi, li gi ni gai su dong li xi ba gang xi. Zi cai ge di wa zhang li zhu bi, li gi zhi zhi di er si wa yi. Mo rei su su dang, san ni su su ren, di gu zhi, li zhi mang da yue ba, xi ma gui ba zhi. Dana la zang kur jie wo ma zhu bi yi xie ba bi jia ni xie jun yi. Jie, ni, su, jie, nga, zhu, du, ji, ge, jiu la tan ba jiu jie dan jiu la ni, jiu su su nga jiu yi dan jiu nga, jiu zhu jiu du jiu ji jiu ge, ni xiu tan ba za jie dan za la ni, ni xiu za su za ji dan za la nga, za zhu za du za ji za ge, sun jiu tan ba su jie dan su la ni. Sonjo so so so ge dan so la nga so zhu so du da bo jie bi cun jie ran xin din ba xie di ye cai zhang li xie ba tong ma ni du duo tui ba dang jiu du zhu zhang wang qi wan ne ge ji zhang nga jia zang ni ma tun bi yin jiu jiang din lin zhe ba dang ge ji zhang song dong ni dong bu ma ma tun bi yi jiang din wei jiu mu zu ba wo ma zhu bi li di ni ge ku na de dong li xie ba li a bu dang xin su su jie ni ge su dong li mu xie bi Dengke zhengi dan din ba ji, cho wei nyam nyung chen zang yuan na hi tui. Di ji, wei kur ji, ko chang cha ge ji ge jiang, di dan zhao yu, dun bong ga hi na. He song shu li, he ni ma la. He jie zhang bi, he ni lai xiong. He ni zhang bi, he song lai xiong. He song zhang bi, he jie lai xiong. He jie zhang bi, he nga lai xiong. He nga zhang bi, he zhou lai xiong. He dun zhang bi, he jie lai xiong. He ji zhang bi, he ge lai xiong. He ge tu ni, jiu la ya xiu. Jiu jie jie zhang, jiu ni ni zhi. Jiu song song zhi, jiu jie jie zhi. Jiu nga nga zhi, jiu zhou zhou zhi. Jiu dun dun zhi, jiu ji ji zhi. Jiu go go zhi, ni xiu yin song. Ni xiu tu ni, ni ma xia song. Da da ni ma xia zhang zhi la, leng ye zhi ni go ji zhi la. Qiu mei pa ni dun ju zhi la. Mei du zhi gan ji ju zhi la. Qiu xiong zhi ni zhim ju zhi la. Zha jie jie zhi, zha ni ni zhi, dabu, yi cai ji ban na, li jie pei zhen cun qi dang, li la dang wa di jie jie, cai jing ga yue ba ma du. Yi cai jie zhui qia zu, zhang ga li xie ba, gong du xie ba li xie tui. Du na, di ri, li jie nga wa xie wa dang, li jie dang dai jian tun dan zhang ni, dong lin xie bi, li jie jie zha wei jie qi jun din ba zha ma zi, mei si jie qi jun ga yue ba di. Jie ni, yi cai jie zhui qia zu, zhang li xie ba dang, yi ji zuo chang la, rao wang qi wa. Ni ni, li ji par ji dang zhi bu la, cui ba ngin jin tui ba. Li ji mu zha wa su su ru, gang la di chang ji, yi di dong lin xi ba li. Wo ma zhu ge, ko chang cha ge ji ji dang, ko chang cha ge, wo ma zhu bi yi du na mu zhi bi, zhong zi ding kri ji, rang jin yue ba zhi. Li ji qi jue dang, xia zhen cun bi li ji. Li zhe gang dang gang yi na yang, so su ru yin dang mun zhao yi nang dun zhe dang, xie dang zhe yue la. Nang dun dang, xie dang di ri zhe ni, xia zhe lang mun zhao wa zhe yue. Di na, li yin de ra, dan ni tui bi mang zhi yi la, li yin de, pyun su cu bu yong wi, za wi cha jin yang zhe. Li zhe qi ngu wo dang, qi ju, li zhe xia zhen, xia lo, xia dang su, zhong zhe mun zhao yi. Zhe dong li xie ge ji, yin dang lang mun zhao wa de ma yue si na yang. Zhe cai ge dun la, li jie xia lou xia dang su zu wu qi bi, li jie ji ren de ra, li jie qi jue dang, xia ren cun bi li jie xie si ju yue. Bi na, ya gu ru bu yin ji, ha xi hu xi ma na, chung ge ren zu bu yin ji, nga zhu gong la xie xiu. Jia ma bei qin zhu ye, na bi sa le zu jing, li ru cai cun ma na, qia qia qia le pei xiu da bi, li jie ngui da song zhe jie ki na, li jie di zhe jie zhe cai na, Cheng zhu zhou ge, cai gang jie dang, cai gang ji li, ju dun qia chang jie dun ba. Yin dang ne, li zhe dang dun ni, ge zhe di la, ge zhe zhong zhe di wa. Ye ji nang dun ka, nga zui ba me zhe du mi, li zhe xia wa ngui na, ser ji da song xi ba li tui bi. Li zhe qi jue dang xia dang su jue ba, ngui qi wi. Nga zui ji qi jia dang, nyang nyung xiu dong dang, ngu zhu tui bar ni ba dang, rin tang qin bu yu. Li zhe men zha wa su su, wang du xin na yang, bi na. Zia ki. Zia ma gang zhu sa la, zia ta lu ru nang dang, zia ta ming chung bu mu, lu su dung ga ma zhi. Yang bi na zi ye la. Ye ba ye ni cho yu, 原把原理出去因为你的家呢江里都没养娃。杨斌呢只有东给姐姐了。等个南卡东吧人生人了出去。我个撒江多江你是你了预修大不张林的把月日。多拿第一撒中呢是对我日路家撒中特些忙日七八千硬币。也在了强烟党强烟经济铺日强烟经济多种面了。立给七绝党写楼下党说人一绝把昂我绝把人给错位呢通推特别相关呢别管你全把西班的。李金德我绝只七绝党写证说今晚进行全特别七绝月把马西。三年党没人人给休气哇我绝错位写下娘娘批准错吧。我绝只举人呢娘给党将给港都东林县那样这将多拉为七绝讲月。我最比新康村比利益。明日对面西村里我党南北门周围西村的居民农推行我最近直播我最把人格龙所学就要把党没把。推行我最近就吃了零年级七八七位罗居多少没把给雄月。罗居者能认定农我最把党我最近就七八千之外党我最把党我最近直播八千之外金村所你把姓名了。我最近没有金村门一笔接触门罩娃数据难个我最比我最冷静比大娃党工作了我最里推比地都起了能杀得比七百十万亿。对的我最比人你姐就这姐太给党最去大娃党听不了村把西月。喇叭多我最近吹多一姐太了地里村把西比里一姐人得了得不十万亿。李金德难断了我最比给爹党李瑞爹写给姐先看他做就业办法事村太将张不如绝把党别对进过你绝把为进过你绝把说人民都满月别为了我最比先看村比李瑞姐对刚一三呢第二我最不然我最喜比居人农永村兄弟地娃党东安我最里提个推比结果我最冷静比大娃姐动为李吉人的十万亿。别恰恰呢没在阿布九月谁了七度八度人从下几桌了谁了家子不济日龙哪里去哇就能日龙坑到本部各王金比即哇太子见到熊木桌南阿日我妈遇见阿日南了你就没吧阿了小就宁波大娃几把下松我落你就门到对比对出黑对龙虎切虎四级大部听到被家级决策党且开始级存在了定力我最比新空级小南党东安南基金都我本协约了杨斌呢大陆罗琼亚嘎你碰日里头啊你碰等多大就走数求把越多蹲大几把黑松对比罗多门松对于西欧堂级蹲着都把这些大陆对比今年你里亚把门都搞不你去帮助还说日里头啊大不了我做了雄鹰这不一高住党落地新地雄娃里边就有讲杨斌呢雷蒙德拉黑你拉去徐巴米诺巴顿杰扎起你拉去徐巴米诺穷队雷拉马江忙不进你我擦大顿雷拉马江还想总队我擦这嘛我为该拉想起若木西吧这嘛这他全呢若木西就门都别看弄了动画了该领等着员呢弄着西马三天离了来有绝户大比农我这里提个雄鱼恰古呢今不是村把地更多杨斌呢敌人离了鱼呢三个离了没平大家敌人没齐三样用个月多离开新的西归离于西那刚用大比农我最比西单西金比李哲兰金比大娃西部村月。多呢李吉人的也张波党能蹲自高娃嫌疑了。过了西巴别的大理我最比新康村比李吉了今年一切人同他错把黑原那样趁着周经济才刚一一给所北边蹲日做把做七娃党决策白起了多着娃文昌起被所建立蹲村本西巴党。你呢也在打当门着娃刚多里那样中了。李日姐嘎家穷娃并呢托人小皮小给您把让他刚死了可让您的爹爹没了龙虚世纪。穷队李拉马将忙不进您绝雄 Nyamu leja ma yu. Cimu ni tai cha xiong, tabu ali dang hing li, zhu li gang ge, ni kai su li na yang chou ba ji ji, qi qiu di yu. Lu ju dang tam ju su nang dun du xi bi li yi. Ma ren ji ga wu dang dun qin ji lu ju, ngu sar ji tam ju ji ne, ma ren di cu wa dang yong su nyang ni yin hing. Di, ma ren di nying dui dang bui xin pa la, gu ngin ji zhu na dang jin su yang tir ji yu. 总在三种经文里面，地当呢，总他没比就家当，总在这牛个冲比也七百斤些银币，家七我这边我这就吹多，立给七绝当，所以新康村比七零的八的，罗局所南端都西边，李金的三种当举本七百银，地呀，得了一级南端的，我这地当提根之外原那样子，没那样子，我就接高当，我送接端钱。 当局者门那所罗局当当局所南端的西边李金黑门大半夜别那月底冷根对了大侠给啥接不给啥接不给你大侠爷爷用我了家务对学送给家务对完着我了大真东送归集月底冷根偏了偏了新疆中目新疆中米黑你民众爷爷送给民众爷爷用我了 宁过凶凶送给宁过凶了着我了强当家查规矩家在年年用了地母大我的心别打了王亲本别扎心大大的作凶出了作品大大的怕了一入难当打了也用你急家眷难跟都过这了娘娘本不了阿姐能是故事能是安的你们离这儿后个月多大不离心的大了 我嘴边罗局当当局门那拉人民币大瓦当邓中银金丁巴马子罗局者黑家一小巴当没生个日皮李局当可有个嘎家米拉李局当吞比金当的马一诺林出比七九月巴而且波达拉拉对吧家在他去说了黑不的那黑头对那对地滚动金南巴尼人心清康当罗局 当局所拉着我西班的李杰杰拍击杀葬黑头了李杰当团本一级南巴当南端银当人员班的李杰呢协助杰俺最西归李兄阿当协助俺最杰初为拍击当站里拍击兄弟电把多都没把的西头李杰西拉桑呢杨主任给后期完了解决做黑衣南端当南巴门站为李杰刚黑衣中
1: 第二，你把多立即决定吞并扬州县各把地，立个镇了，女校亲不认同的，一定要当通行就往下当，立个中期得了，立即认我了，一定要中得了，中国当第八些一把些。一万零八，这个月，明日起，仍用了九个当，写出拍击档案当年度，所以三轮都写当参比，写过多么三准写月经。
0: 写过地大里，忙起瓦些，南端当南巴地当点了层皮，西端站里准备了西班。一节写过往秋干地拍日，宁端没有穿把西边，明日啦，这里写着就是地喜欢伊。明日啦，小用你拍几眼睛当，那边多就是三种金女把全部都为接，一年得拍小用最贵些呢。
1: 孟春杰初为南哥，认真当空手促进这个党，却跟着民警你给说东林西边，姐姐这点在玩意。认真没认当，没认真进这个去看了的呢？的呢，姐姐俺是个人当，南端南北街中间顶开了一拉，西过往这个地当点了二百吨个把些糖，绝对铁了，拍起我们南街，初二进边日瓦当，第七节黑门。
0: 西归人把当南端街第二十八线银币，相当认真正规一当，孟春杜金当对面街抢劫街卡送到心里西八一呢。认真正规一呢，认真个丁真正规给东林西北一的呢，正规一呢，比起当整体钢铁呢人数团八线银，这一没人当，错别没人，毕竟真用没人人接慢慢吹多，那么注意些。 南面小街，什么人都为接受，认真正规些忙不远了。杨白没认得了，白家的孙子更不易，介绍工作最没得给别个。
1: དེ་ཅན་གྱི་གུ་གི་འཇོ་ཚར་དང་ནང་དོན་ཉིན་གྱི་ཆུ་ཚེ་ངེན་ཅི་ལེབ་པ་ཐོན་ལེན་བྱེད་པ་དེ་བེ་ཅ་ཉིན་

0: 투사 니발라 로사 사동 때네 로조마나 나소사라 콘텐츠 바마지 다동 쳐동 세레소 콘텐츠 제바리 데네 고마 자용 사소 카카 로조 펑카 진치미 바라 나가란 자용가 예비 고촌 조녀랑 또디 냐체체도 조바동 린소 녀도제데 추치 주덴제지 투사 니바데라 나소 조사체다 게르토바장예 중고 자랑 조바 공저제 삼바 강서와 레디안바 中线合集 긴구제라다 나조 냐이니동 친제란 저정조거 나르소사제전나선두 레일라도 냐살라예비 거르초마켄네 레사메종 너그라니 두자냐와용아 양희삼바리 제종종 도대니저르카카 라마도제체링기 가그니디예 레예렌도 치치 제니장 레가지구바동 칭강 공대용 레가 지구제 예지 선발이 지노조 도대 니저 가가 라마라바 체링기 차케토 냐체 도대시에 도빈도 노로예 가른조마토 도텐 지추 예지 선발이 냐인도다노 너그라카 고네 도텐 지추 예기 도대 니저 라마동 닌친 도메다 랑조 샤톤 레란제 옌베 조바 차베테 사도 오치르지기 칼로와수예 로덴데 친구 마시바라 나소 자사 조킨조 레지라 거니 디지예 제양기 기저 레카라 도체 띵그라미비 나소로 조킨조 말해바라 루틴에 시즈메 고조 철루도 로덴다 랑텐 제메 타르제네 핀투 친보 예지 상바리 타성 컬저 동다라 창간다라 제양 동다외 지동가 몬조 하죠 몬보예 간나라 젠데다 몬몬보 로니제 누셔라 바베 리치 팔데 긴구 토사 동보 로조 문화 동양도 로조 레데노 혀게야 바리
1: 내가 리코니 베니 초로 히다구비 체니니나 히종 도지 뉴치 퉁지지 니 지바딘 바다 총종도 휴게 링자진 나바디 뒤준단 잡부 여장 다디 링자기 나바디나 잔빈제 흉아 헴미 뉴치 지지 니 지바라 히종기 치 무슨고이 나바디나 효과기 로협 또 효과기 장치리니 띵송 희유바디인 교제니 희사이름 로겐이 희바당 로효리륜 해미인조바당 대인 미준 로협 붕디 문투구예기니 라양 뇌치툰조로 고순 님부희유 종종도 댄장 고송티 당장 님부희유진 망초규직 차추부유바당 초위 응유조당 민준계송소지리륜 야부루인유 다가라 류비에 네바리에 탄창 종무양 세그 뇌숨티 센터를 제작 매진 희롱 종다제 효강산리 제생지 효비 남바 난효소 응유 겐조로 규섭지에 향유 총용도 르주유비 망토초로 론자당 조롱니위티 대대중유 뇌제추에 코조당 르소나 개감 침보힘바당 르소나 뇌몸이 뇌효대양인 뇌제툰지 침무생고와나 Dixuro yala hido nyanyong hibe naba deyin, nuchi jiji ni jibara daga chade gengen sumala cha changin yang zhongda dan chongyong manchu jichichu dunchur yabu tuni nizu diwi naba he hukang sara jitini nguay yubaji.
0: Daga lekongne nizubia zala, jada gobe chi nye nye, zhongguo bejong yukura dong, renneja jachin jenchu gao zhubi tenle zhundre kong dong, tenjen jenchong kong bejong jenchu denesa guachiwa dong. Rengkong tenye ji, rinne yukwa la tenye mungzu tsunjira langta chay. Tenle la tenye, Bejong taji tongxi be jedien zuwa me ne. Jidu to rongjong ja santo chidin tenle ji, gongpe chunze ngan ba tong. Banjura nyosong te ji, beri nyongle tebe chanye ba ri. Gawande, Zhongguo Bejong yukwa tong, rinne ja jachin rinzu ja rengkong chimbo nye ji. Zonne la qibara ye na yong, pingsan rangdi zhe de. Pecha tenle gongpira cha sanxiao tong chichi towe gaya pechu gongli ngay ye. Rengkong tongpo tenle zhundre konggi tingrao cha tenle mala tong tangpo rmai ne. Jidu tu nuja zoma tong chidin xin ru le. Rinne yo gora. Bielo sore tong bie min. Mayin banjo ra. Qingyong tenle su sojin cha lidin tenle tong sadar le nang jisan zibi pinze nrentian zede. Rongjong cha tenle pedar ji gongpira choke gongli ngay bar zaya bari. Chanyan tenan jekar cha le diyan pa khiyan mengi, jankong tenan pecha chanyan tenan ji jankar yin pa tong, zonye to nyongde mundiaw mala chepi,

내 높대와 진진이 신감네. 좀된 거 보여 봐. 매대 펩대. 내도 뺨이게 생주지 나는 줄을 줍이 야다. 사이 진남비게. 가도 진다 유세대. 자게 하셔 줘 그러기. 아, 가도 보줄로 이게 유니. 루진 잡거든 종아 사주 똥나. 진남바 사이게 로겨주 파세리 좀된 자와르니 니율라. 내게는 매도기. 땡지기 세사. 매도기 그거니 줍이 까든데니. 종아 똥나니. 내 장샹바가이 니율라. 다 근데 취지 콜로고비니 니유테니 다다 중지점 때 녹비기 취지리 라젠테니 목소리 유네 빠소나 노아리도 심지 탐지 차비 니유지 민족 초지게 가신지 보더니 대도 대이 메시 뛰는 탐지 향원제 받다 본도 세나게 된 도상 좋게 술라 팔래 하다면 양타 봐 나무세게 뭐뭐 여봐 메이저 근데니 너변 때만 중에 코너비 예즈비기 갑자기 사창바 깔볼라 사두병아 유비기 예능네 기기능네 하이 도 깔보 예수 잡아대 답에 깨와 납자랑 마답에 깨와 납자랑 괜히 이 깨니 수수 등 하유라 하니 로 숨자 잡네 괜히 바른 얘기 줄라 인루 태바 가오세바대 대이 깝솔라 얘기 줄라 아 로 숨자 가졸라 유 괜히 루이 유졸라 양 고노 불주 좀 말해 봐졸라 유 괜히 다시 깨와 승진 탐지기 노대콩 깨 찬이 다 좁아 준비기 내려 열받 미기 신감만 매도 뺏미게 남긴 도구 토콩제 콩은 대도 유 발산다 오르르 유비지가 오르 유준이 유진지 동나린지 우리 나토 탐비 야라 하이 유르 땡땡슈 발산기 유니 인제 꿀라 텐손 땡꿀 숨자 두교제 하이 유르 땡땡슈 양 지지기 잡고 땅고 잼바 쩨비 쟤네 사창송 잼부 니죽된지 콩나 탐비 철을 꽁대 쟤네 콩은 남기지 까도 양 잡은 잡아가 까도 양 잡은 잡이기 쟤 도상 두기기 술라 밥다 쟤디 콩은 남비 쟤네 미시진기기 사는 인비 쟤네 술라 차세 뭐뭐 여봐 미기 숨바 다 술라 차이다 쟤는 배 뜨여센 하지 창밖에 보게 야다 나도 뒤지 누바게 초기가 가진지 보든 또비기 까밥데 나라 은루 나 은루 어센 공기 케일렌 비기가 뭐뭐 여봐 미자 산지 시점데 세바 민거 차자 투바 코는 비 제일 하이 기보 창밖에 보지 전투나 시화기 주는 랜덤 마도지 잡을기 주는 저어도 세메도 뜸메도 너상도 김미 바오 옌다 민자와지 그을세 되니 이제 골라 생성게 워낙 나 안 좋아서 워낙 제 편나 가불기 주는 세 특징이 돼 제비 주는 데면서 제비 주는 데 맞었나 가불 주는 세 개의 편밤이 깨와 대이 망상이야 랑네 유리도 쇼우게 받다고 다다 유비기 대리한 망상지 피용 했는지 없어 워낙 루긴 잡고 또나 빙기기 나 공부하시네 나 좋아하는 기용 제 나로 세비 챔바 새로운 덴비 남아 와도 와지 리데 대는 좋아 사이지 미주 리지 미주 추임네 이게 되는 용안데 제 꾸지 체비 제게 말없어 걔네 고원은 탐지지 다 워낙 깬다 깬다 가지를 했어야 돼 집이 있는데 하도 뺏미기 위해서 사이 후나 동물 탐지 눈 탐지 남의 상대기 내유 사이 후로 걸고대 나로 세비기 챔바 새로운 렘비기 남아 예산지 동기기 나리 잡유이기 노다 노사인기 까와 다수 뛰지기 땀바 눈매대 나로 세비기 챔바 콩교와 공문 렘비기 남아 콩교와 밥도 눈바 콩교와 담즈기 논은 내부 가마기기 따주 카메기 논은 따주지 카즈기 등은 초동 단자미기 등은 깨라 깬주루 치니 욕바기 산지 꼭 무슨데 그냥 사이 부족가 부들인도 근데 페루시 세니 주는 깨운 세대 코놈 텐지 사이 부든 고고는 초를 땡기시기 치 당고는 민 유전 마속 깨기 깨받는 미 산지기 치 린도 부지 나로 세비 신바 치론 덴벨라마 대치 페루 의지 세니 주비 포이 나문도세 인지된 거나 미이 유도다 나도 투명 미 텐다지는 로메와 세데 공 가야다지 말이 산디젠 나 아주 되는도 강아 최소게 끼와 망불랑 비기다 동해 망불 양차 다 답이 신감 미유라 야 내비텔라 제가 그거 세워야 다 지난 말이 맞으지 어 많이 오세 나와 문도 봐 동도 지니 사부대 찍 갑송이지 갑대 앞에 중부대 또 흥르지 내율라 갑송이지 갑대 흥르지 내율라 갑바사님도 되니 산지민 공부민룩비지 내율라 레비 사부대 대도 갑여바사님 산지 남지기 야 다 사이 부대 다 갑송 다 찐다 찐다 갈리기 갑자 당부 인생이 공남성기 출비 갑대 순양지기 많이 산지 좀된데 공 자갈 취지 콜로 꼬비지 갑대 취지 부모지 등등등 취지 콜로 꼬와 내게 난달라 하하 이제 보자 가도 가벼운 나성대 사자 토바대 술을 패비고 되는

0: 기방 이지지 매바때 무슨 바나보 차디요로와 다 기바다 미지라 띠는 나이 기바 계시 갖기 바이나 아니 나이 님바 샤시바 자 마돌 기바다 미라서 바 가야메데 비샤 근데 기타 시다가 가서다 니도 매바다 보 차디요리스 딘데 예바 연자 자유 찬이 나이 니기 제바데 시우디지 샤와 강히 그 샤위 여자한테 띠비 그 딘데 그 라데니 나이지 그러와 샤와 강히 그 샤위 여자한테 띠미 라데니 나이데 대한 조치야 치르잖아 다 오 주지 코란 거 노니 주지 코란 거 토는 거 사노다니 오야 아니 계속 그러고 샤위 여자한테 띠미 라데니 나이데 그 나이 니 말이스 답변아 오 샤쇼스 송다 드네 네팔라 메 옌다 저올은 다 잡다 로마라 얘게 랍다 근데 탑라 메땅다 다 된적이 리스지비게 매제돼서 처마데 아니 지 코랑거 돈이 디바이나 아니 샤슈스 송히비까지 샤 네발 메젠히비까지 네바 도올은 다젯히비까지 도 로마리 이게 랩히비까지 로마 탈라 메땅히비게 탑 근데 계속 처마데 처리 있어야 돼 아니 송와다 짐바다 잡바다 랩바다 메땅 와라서 봐 샤와 계속 제사 그 여잔도 된 바리스 마돌이 지치 대조도 놀아 기반들이 있어야지 주지 코랑도를 쓴 말이에요. 대인데 따뜻한 너답든지 지라 아 그다 라덴 그 조이들라 아 아니 샤위 여자 마도 아니 기시대 마사와 연자 너네 그 주지 받아서 다 나이 님바세니 야자바이나 하장다 고대부지다 로는 니대부지다 로다 빠대부지요리스
1: 진주 체만만데 팀진다 러뷰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세만 지비에 롱진다. 생긴 세만나라 가든샤.
2: 제제 라산 우미 치다리. 총제 리시 중지 체주진. 다제 기비 용로 비찬더. 쉰제 생긴 부위 시송부.
0: 다테네 마이 바 샤와 강 히기 귀셰데 아니 싸워르테 비기 덴데 그다 라딩이 나야 기치드 사르트네 바잖아 다 치 주치 코랑고노 로와 아 기치데 고르 텐데 바 어 텐데 게다 라딩 나이데 소데 다 나이 예바이스 나이 예바이 야야바이나 아니 그래서 쯔메다 바 차르고다 빼차게나 다 고노데 샤쇼스 샤쇼스 송 야나 샤쇼스 신다 비 가슬라 아 제바포텔라 미 간데지 연 메텐 가서 마타니 간다자 제바포데 로사게 여데 샤쇼엔 바 맨도와 치 코랑고노 데 나이 니바야 다데마 바 샤쇼스 총 작도 송 히비 가슬라 샤쇼스 총작도 송히비가서라 샤와 강시바레잖아 송아 총작도 송아 송아 총작도 송아를 내면 이제 송 귀바도 강래잖아 어 샤쇼지 체다 말이 샤쇼스 총작도 송히비 총작히비 샤와 대치다 된다니 봐야자 니가서라다 어 송이 샤와 대주 귀시대 어 따치 코랑 주지 코랑 놈 따서부 땡겨리 오 송수 그나 송수잖아 샤쇼스 송수 샤쇼스 지셔도 송수잖아 총작이 체도 송수 이니까서 총 작도 희비기 따히지 되되 와다 나이기 봐. 다 귀시 잡대 봐. 또 서브지. 되니 다세 프르 나제스. 달란다제 희비가서라 오이. 나 장케 코롱고 코롱고 차니 달란다제 비 기바데 다세 발라서 바 코롱고 차네 된지 여나 여나 희마리. 왜냐 치 코롱고 토돌레 달란다제 희비가서 시마리. 왜냐 다세 프르 나제 희비가서라 샤와 나 작지비기 샤와테 기바 가레세나 오 다세 비치 되임바. 세바 희바 Tintisola, oh, Solandajes and a Dalandajes. Dalandaji be giba kangs and a sevichin daja, sepers. Tin seba he be tindega, jabu gibatita, sobuchin tanker. Then a lomer monsel to you get lapped avalon sembaina. You get lasak, you get lomar in the major, you get lap giba carries and that's a corangon, monsel tus and loma cotini, you get lasso, momma sevichet him. Monsel tus, yet you get lap gibati. Sevich chadibat. 다 대나기지 배차기나 대다 줍든 로다 로유 기바데 대나 줍지 다 대소 그리스 제바 어 총작 다세 몬셀 대다 줍세야 된데 그 어 라데인 그 책이 저에데 샤와 된데 기비 가서 라 다 대소 대처를 해야 되다 나 이게 봐 기치 임 받았고 쯤에 나 붙자 돼 봐 기바는 이 세겨 기방이 세겨 일단 네 가서 당 가서 희지 지처를 해야 샤쇼 스 총작도 송히비 가서는 네 노나 라딩 트윈 탱이요리 지 샤쇼 수 히비까지 서래 지 총 작도 송 히비까지 다시 떠래 왠자 첸드 니가 돼 양 니가 되지리 나 이게 봐 기지 이봐 직반 라나래 있으나 나좀 되기와 말해 샤쇼 수 히비까지 쓸 때 나를 견도 그 총 작 총 작도 로사게 샤비 열 때 탱이요리 나 이니 말해 총 작도 히비까지 다시 떠때 와다 귀시 탱이요리 나 이게 봐 귀시 디나 샤쇼 소이 히비까지 소테 닝바 양바다

0: 다딘도 저데 다네 다다제비 저데 다네 중소국 로주데 하중 바다롱고 대 공준보 어떤다지 차도레스
1: 레세
0: 테데 다다데 칸코르기 제당게 칸고롱발라 소 페체왈라 다다제비 샤브도데 유데 바탄데 노스 테디 샤브도데 자위 다 중산다고 당연아 디 토미기 다다다 강바축산다고 데다 충부요라 다 중부 등신 조치비 기타베나 고마탄데 가르소스나 샹숑 시리 기타네 다 롱반다고 조치 다 차도 아 레스 대인류 다다 다다 샹숑 그 쉔세 되던 대라바트니 저 친구 유대 봐
1: 아 레스
0: 야 봉게 간참다 대소단 저 친구 유대 봐
1: 아 레스
0: 어때네 대비인도 되네 그때 다 가르소고 조자르기 치취 되다 나랑 수비기 랑게 룩소르기 토네 근데 창경에 대해서라 배나 고라 잡아오대 봐. 어떤다라고 그 돈. 아, 치주 문보진 따따당 했나라 따당이 제좀 티나라. 근데 치주 나가 비그 돈 티대 봐. 따라 치래.
1: 아, 맞아.
0: 다 당보대 때네 제비 조다. 쉬엉 그 제모. 어, 다 쉬엉지. 세다. 쉬엉 우세르고 제게.
1: 아, 맞아.
0: 어, 되니 그 밖에 봐. 대진도 엉가리 그 쉬엉. 다 띵아랑 주치 통마 배나 돈바시라 배용비 값수 야 템진다 제공다 쇼이캅수 때네 다다 라라시게 동부도 라라시게 나동 라라시게 쇼조로세 다티캅수 페나 다 동유 대바
1: 아 나세
0: 다다 동주가 나디유 대바 쇼모세 세니
1: 아 나세
0: 어때유 대바 어떻게 로지 통투거리
1: 아
0: 대마지바 라라시는 릉범부츠 다다 릉범부츠
1: 아
0: 라라시도 뽕아데로스 다 뽕 라라시는 발렌 발렌부투 라라시는 흉렌부투 어 단다요레 ते माची ता ती कप्सु लालाशिन कार्चे तोस्ता कार कार शब्दो तो कार थाबजी रुको दुगर लालाशिन रोमु जोलोस्ता रे मुंडा मुलो बम चावा ता तने बच्ची दबले नो ता तने गा दुंजो सुमिन सुजो तो ता ते सोला सो बता रोमु मुंबो जोले रेस लालाशिन गोम जोर लालाशिन गोम चे हो लालाशिन गोम पोर ता ते सो ना हमु के तने शब्दो के नोंसे नो चेचु लालाशिन शोन थापुस ता शोन थापजी ता ती शोन वुड 다 갑 대두는 어떻게 다 됐던 거. 대 맞지 봐. 다 잡주는 거 조차는 담은 다 빼나. 단데 주기 체슈대도 제다다 보고 라면은 체슈대도 유대 봐. 비고 제비는 뭐 뭐지 체슈대도 유대 봐 된다. 빼나. 라라신은 주무 등가르체도스. 라라신은 담초 주가르체도스. 라라신은 라드엔지 지가르체도스. 라라신은 라면 정가르체도스. 라라신은 초운 인가르체도스. 라라신은 샤지 로르촘체도스. 라라신은 자치지 인가르체도스. 오다 뜨게 레바그 중공데 던데게 샤브르게 체추 단다 몽보치 유데바 던데도 다디게 라차나고 또 디게 체추도 몽보치 다다 레바도 레와우데바 디게 체추 좋아 많이 안 받던데 몽본도 다 디 트여드네 다단가 저 영방다 옛날지 가르쳐 줬으나 로보페만 주네 카톤은 간다지 제톱도 세두 지비 체우라나 가마 토스 지비 체우세두 존 지비게 로 충충 기타네 보사테츠 라나 가마 다 띵아데 다다 돈지가 가데요 말에 야그 가마데 토 가르타 조동서도 가르타 요 바다와 다 가르타 나데 요 바다네 조동아 쉔제 제바당스 쉔그스 쉔우 단 탈레데스 제부 조산스 제부 다 조아 다 감참참 산지보 메바데 다 지보 오늘 그 치다 다 조다 가르라도 데르고 조아 상위치도 마 다 대륜이 어 다 마다도 건주 요데 마제 마다 승계다 승계 참주 요데 봐 나봉 나토스다 나봉세 두갑데도 다 봄보데 좀 못보지 나봉스다다 당가라 주치 가르서 그러세나 그가 종로그데 그리고 라동원데 데니 티노 쪼 그가 종로그데 나봐 봄보데 주 나토스 동절한 동지 티 나데 나마 다다 나 동지 그 나데 아 네세 참보 제바토스 다데 봉가 간창을 빼데와 참보 어 단다오데 바 단데린도 자보 니비 좀음 제마 그 자보 니바다 자보 자보 가월제 그 좀음 제마 몸보지 잡을 땐가 땡가 땡다 때문에 죠 스타 코스 디자 코스 데바 몸몸 제메 용동 쇼다지 소년 손코 텐시 공도 동스 몸몸 제마 때주 용동 쉔 쉔자 다티 쉔 그 조데리 소년 소년 칸 예동 예동 데 소코 스르 때는 저코 제 덴비 거네 강도 동스 다다다 레바 놓라 나다레라 둥다레 나다레라 도다레 소르 다 디게 어체주 요비톤 어떤 차례리스는 토미기안 조사나 오다 정호 자와 디르 던다지는데 지다 선선트에서
1: 네세 아니 아 제바 제브 세인다 슌 세인디지 아니 표현지 초고 와라야 저 근데 수요로
0: 다디다다 던다지리 페나 다다 슌다 다다가 저

0: 나는 얘도 맨날 지진인데 이미 빠르게 차려 하니 지대 뭐지 뿌양이 하니 랭어 마시오 지로 너 힘만 지
1: 파사 로비 람바도 무찬당 가상 그다바 제제 두바당 냥초 잠빈잔도 가르제디 무슬리 가상기 신진시비 응유소 야닌 간이 다제 사보세티 아번다이 간이 고도 도보니 꾸유바시
2: 다다치세 추대에다 헤머인
3: 누르임빌레카테 로부든 주차네 니세 메추사나용 충돌이야
2: 심투나 파르치 바치 온조레바
3: 바치
2: 아 세크가 벤지체 초호송자
3: 쟁이 바치 데리
2: 데리 로센투바데 마르르시나 파르치 랑후 메반조레야

0: 우시. 무슬로. 체크고 님 올라서 숨지 말도. 된다 대시 살래.
1: 아사미. 취 화이를 제세제 인.
0: 제세즈매야. 녜. 녜 세지 때 좀아 디동이.
1: 디동. 취 디동 제게요.
0: 녜. 녜 화이라 녜니. 칼레부네 파티 시살레 세지.
1: 취 화이를 제서 해나 진. 니니 뒤시 차다 인나. 마제 차디 미싱이 세즈.
0: 이야. 나 취시모 저지 켈 오나오. 땡이 동이니 파티 시살레리. 무슬로. 다다 제무 좀보 히르산도. 나우 춘두로신데 이마도 추시모조데베 데미지 지쟁게
1: 추 보모 추세도 안에메 게체레 로냐 차지데 니조상데 니조
2: 보슬로 보미 추세네 시키 노동자 니조 도 모랴 할래 지지 다시고 보슬로 아사미 체니 치지 단도르모 아 데레 레카미데 루자제 덴데 터제 초레 아 조 편히 사조 조 손이 노마 도마시네 레카 주 조
1: 손이 레카 주 사제 결혼 깔아볼 파송.
0: 나 다 터치 사다 이리. 실대 있어라. 내가 싸우면.
2: 쳐. 보슬라. 보슬라.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보슬라. 너무나 깨자 진다 해그. 손이 지 내가 더 좋다지. 내가 쳐라 나 좋아.